0: 日本自卫队对韩国空军黑鹰飞行表演队提供空中加油支援的常态化问题，认为意味着韩日军需支援合作正被提升至常态化、制度化执行阶段，最终会走向通过签署韩日相互军需支援协定。 另一个市民团体也举行示威，表示若韩日签署相互军需支援协定，韩日将在情报、作战、军需等领域形成事实上准军事同盟关系。
1: 사실상 이미 한일 간의 군수 지원 협력을 구체적으로, 정례적으로 실행 단계로 올려놓는 것인데 필연적으로 법 제도적인 장비인 한일 물품 용역 상호 제공 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것은 역시 한일 간 협정 체결을 의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0: 示威者主张李江明政府应立即停止扩大韩日军事合作以及推进签署韩日相互军需支援协定的讨论，因为这将背离半岛安全与和平。在半岛以及东北亚持续推动阵营对抗的情况下，和平共存和自主国防都无法真正实现。
2: 우리는 한일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한일 군수 지원협정 꼼수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0: 示威者主张日本极力追求韩日军需支援协定签署的目的在于借助美国对华封锁战略夺取印太地区的霸权。
2: 한일 군수 지원이 정례화된다면 한국군은 미군의 공격적 필름 네트워크의 하위 단위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안보적 이해와 무관하게 대만 해협 등 주변 지역의 무력 충돌에 한국이 자동 개입되거나 연루되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0: 示威者主张韩日之间军需支援不是单纯的物资交流，而是为执行联合作战的军事同盟的重点。在美日韩三国军事合作增加的情况下，韩日之间的军事合作实际上意味着美日韩三角军事同盟的完成。凤凰卫视金之前韩国首尔报道。
3: 据沙特国家通讯社28日报道，一架隶属于沙特阿美公司的直升机当天在沙特拉斯塔努拉坠毁，导致机上14人遇难，遇难者均为沙特公民，事故原因还在调查当中。 再来看到是美国和墨西哥共同出资新建的不育苍蝇工厂，在27号落成，旨在通过生物防治消灭对两国畜牧业危害极大的寄生害虫新大陆螺旋蝇。 美国农业部长罗林斯和墨西哥总统辛鲍姆当天在莫南部恰帕斯州出席工厂揭牌仪式。辛鲍姆发表讲话称，动物疾病与害虫等挑战不分国界，墨美两国应携手应对，分享防治经验。这座新工厂耗资6100万美元，每周可以生产1000万只的不育苍蝇，而野外的雌性螺旋蝇在与不育的雄性苍蝇交配之后，会产下未受精的 卵，从而来有效抑制住螺旋蝇的数量。美国本土6月初再现螺旋蝇感染病例，螺旋蝇会在温血动物的伤口或黏膜上来产卵，而幼虫孵化后会啃食动物的血肉，最终导致其死亡。 2026美加墨世界杯32强淘汰赛东道主之一的加拿大队，当地时间28日将对战南非，争夺16强席位。而加拿大旅游局在主办城市多伦多和温哥华的国家级自然地标首次举办天然地标观赛活动，免费的对球迷开放。
0: 受到了世界杯的带动，前往到加拿大旅客比起去年同期显著增长。中国游客更是增长超过15%。世界杯举办期间，在大温哥华地区的多个地点，以及搭乘飞机抵达温哥华的旅客，都可以从地面或空中看到这面有着两个标准足球场大小的巨幅加拿大国旗。
4: And it's a world record flag, so it's the largest Canadian flag ever produced, 180 meters by 90 meters, and it took over 100 people to install and unfurl on the mountain. And it's just gotten rave reviews from everybody in the city, and I think it's just an incredible way to put Vancouver on the world map when it comes to hosting the FIFA game.
0: 而多伦多和温哥华作为加拿大的两个世界杯主办城市，加拿大旅游局在当地多个国家级自然景观地标举办观赛活动，免费向球迷开放。
5: In all of our markets, our international